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정원의 림하정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라서. 내 자식이지만 내 뜻대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퍼줘도 고마운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퍼줄 게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늘 미안하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저 자식이란 힘들 때는 부모를 찾다가 괜찮아지면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원망할 자식은 끝내 원망을 합니다. 부모 말보다 친구 말이 더 믿을 만하고 끝없는 걱정이 부모의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말로 할 때보다 등 돌릴 때 마음은 더 깊이 아픕니다. 기대하면 할수록 실망도 커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식보다 돈이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서운해도 섭섭해도 마음 다쳐도 결국 또 먼저 걱정하고 먼저 기다리고 먼저 용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부모라는 이름이고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래,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저 못난 애비애미는 니들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자식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다. 어머니.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라 불리운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의 몸체는 이미 자기 것이 아니었다. 살과 뼈, 오장육부, 신경선과 온동맥이 본인 아닌 자식의 것이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몸체는 자식이란 이름을 지키기 위해 추호의 동료도 없었고 자기를 불태우며 바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생의 전부인 것이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본능이고 사명이고 숙명이었다. 사랑이란 그 이름도 자식 위에 새겨놓고 아픔이란 그 이름도 자식 키우며 남겨놓는다. 자식이 알아놓으면 엄마는 온몸으로 알았으며 자식의 불행 앞에 어머니는 한생을 바쳐서 함께 구원의 길을 개척해 간다. 자식의 자그마한 성과는 어머니를 자랑으로 흥분케 하고 자식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머니 행복의 전부였다. 어머니는 그렇게 자식 위해 피를 바치고 힘을 바치고 정신을 바치고 한생을 바쳐도 모자라는 것 같아 일일이 빈구석을 찾아본다. 자식이란 그 이름은 때로는 아픔으로 어머니의 전신을 마비시키고 때로는 행복으로 혀를 끓게 하고 가슴을 벅차게 한다. 어머니란 그 이름이 있어 자식은 생을 마치는 그 순간조차 어머니를 부르며 그 품속에 안기고 싶어한다. 허나 그 어머니의 역사는 순탄하지만은 않는다. 때로는 무능함에 자식을 배골케 하고 때로는 객관적 타격으로 자식은 어머니의 보호의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온 전신은 이미 파편 조각이 되어 형체를 잃은 시골

꺾어진 몸체로 남는다. 아름드리 나무도 폭풍에 아직 꺾이면 성장에 지장을 받고 그 영향으로 천천히 말라버린다. 받치고 받치다가 마지막엔 뼈만 앙상하고 쭈그란 껍질만 몸체를 덮어도 성장한 자식 보며 만족해하는 어머니다. 그러한 어머니. 피의 마름도 살의 여빈도 가늠 못하고 자식 위에 돌진하는 어머니. 그러한 어머니 력사에 무능함으로 구석이 있는들 어찌하랴. 그러한 어머니 쓰라에서 배가 골코 불행했었들 어찌하랴. 사랑으로 감싸주고 지켜주던 그 손길, 그 온기. 자식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다. 자식이 위해 바친 그 어머니의 역사를 생각하면 가슴속에 돌덩이 같은 그 무엇, 불덩이 같은 그 무엇이 울컥하여 호흡을 막는다. 유능한 어머니, 무능한 어머니든 이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의 길은 하나. 그 슬하에서의 자식들은 큰 덕에 살든 작은 덕에 살든 또 불행했던 아쉬웠던 그 어머니 곁에서 온기만 느껴도 행복한 것이다. 어머니를 욕되게 말자. 너를 위해 전부를 바치신 그 어머니. 있는 능력껏 자식 위해 남김없이 바쳐오신 고생 많은 그 어머니. 좋은 날 속에 불행한 날도 있으리라. 그 불행한 날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근원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자식 위해 바쳐오신 어머니의 고생 많은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자식.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보답하려 노력하는 자식. 항상 그러한 자식으로 힘겨움 속에서도 자식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힘을 얻고 일어서며 또 그 힘겨움으로 하여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 어머니, 자식에게 전부를 주고도 보답을 기다릴 줄 모르는 그 어머니. 부족해도 자식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는다. 그저 사랑만 할 뿐.

수필, 나의 일상. 레일 등산지는 모아산입니다. 9시까지 범석상 앞에 집합하세요. 등산대의 통지이다. 영실이 미니 영화 장애인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출연할 여성 배우 4명을 추천하오. 영화협회 손감독이 위챗으로 보내온 메시지 내용이다. 선생님, 보내한 수필을 채용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다. 모레 왕청 항일 홍색 기지를 참관하겠습니다. 아침 8시까지 연변병원 동쪽 대문 길 건너에 모입니다. 오늘은 한성 호텔에서 수필 창작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친구분 몇 분을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영실이 범빛 동네에서 남자들이 38절을 쉬어주겠다는데 즉흥으로 표현해야 한대요. 언니, 평시에 전화를 하지 않다가 오늘 해요.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손자가 카이로스 예식장에서 돌 생일을 쉬어요. 하루같이 전해오는 일상의 내용들이라. 모두 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입한 집단에서 살아오면서 여러 곳에서 맺은 인연에서 기인되어 전해오는 함께 참여하여 달라는 메시지다. 물리칠 수 없다. 또 가고 싶다. 내 마음이 원해서 함께하는 단체였고 함께 손잡고 맺어온 친구들의 부름이다. 그런데 나한테 찾아와 언제 꼭 물겠다면서 비난 사정하여 돈을 구워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무 소식이다. 내 돈은 가벼운 종이장인가? 다 나의 노력으로 피땀으로 번 돈인데 그저 이룰 수는 없었다. 그래서 법에 기소하여 하나하나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움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다가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피할 수 없는 나란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표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내가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거미줄 같다는 생각도 들곤 한다. 매일과 같이 반복되고 중첩되는 일상에서 나는 변두리에 서 있지 않고 중심에 서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꼭 중심인물이 될 순 없지만 자기 자신의 일에서는 자기가 중심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가 나서서 다 알아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같이 생기고 겹치는 일들 속에서도 선후가 있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적당히 시간 내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집 앞에 갖고 놓은 터반 일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내가 신경 써서 종자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잘 자란다. 등한하면 제멋대로 자라거나 잎사귀들이 말라 변두리가 안으로 감아들면서 아픔을 호소하곤 한다. 인간은 머리로 사색하고 입으로 말하고 두 발로 뛰고 두 손으로 일한다. 그러나 터밭의 곡식들은 주인이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모성한 풀밭이 된다. 등산하면서 촌마을을 지날 때면 임자 없는 집 앞마당은 풀이 키 넘게 모성한 풀밭이다. 사람의 지배를 받는 터밭. 나의 일상이 바쁜지 한가한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보여주는 진실한 대변인이다. 바깥일에 바삐 돌아칠 때면 터밭은 그대로 심드렁해서 비가 오면 키만 자라고 가물면 말라들기만 한다. 터밭은 자기를 제때 갖고 달라고 종대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내가 발견하고 갖고 가야 한다. 이 점에서 터밭은 언제나 비동적이다. 비동적으로 살면서 주동적인 풀의 생애를 다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풀도 자기의 삶이 있을 것이다. 들에나 산에서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잡초들은 그대로 자라면서 수천 년을 대를 이어오지 않았던가. 강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자연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을 초월한 나름대로의 생존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잡초들도 나처럼 매일같이 자기 일상이 있을 것이다. 한자리에 뿌리박고 햇빛을 쬐으면서 바람에 설레이고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으면서 뿌리로 땅 밑 영양분을 섭취하여 꽃 피고 열매 맺고 나중에는 자기 종자를 땅에 뿌리고 추운 겨울 속에 잠들어버린다. 그런 생활이 수천 년을 흘러왔다. 그러고 보니 나의 일상은 그리 대단한 일상이 아니다. 내가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에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며 나한테는 꼭 해야 할 일상이지만 사실은 개미들이 살기 위해 아글타글 먹이 찾아 헤매면서 일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요즘 중풍으로 쓰러진 엄마의 발 뒤꿈치가 검은색을 띠더니 골마가기 시작한다. 욕창이란다. 10년 넘게 누워있는 어머니다. 올해 98세이다.
의사는 와보고 말한다. 피가 통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장에서 제일 먼 발의 모세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수술하고 처치약을 떼주었다. 간호사는 소독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다행히 엄마는 처치할 때 아픔을 느끼고 자꾸 발을 움직거린다.

아직 신경이 마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아파도 처치해야 살이 아물 수 있대요. 그래야 언젠가 일어나서 전처럼 내 어깨를 쥐고 걸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대요. 대답 없는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조심히 상처를 처치한다. 알코올은 자극성이 심해서 상처에 닿으면 쨍하고 아파나기에 소독은 갈색의 요오두펄로 했다. 엄마, 내가 엄마가 듣기 좋아한 노래를 불러줄게요. 세상에는 엄마가 좋아. 엄마 없는 아이는 운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운다. 누가 어떤 일로 나를 찾는 소리이다. 통신망이 엉망인 옛날에는 꼭 사람이 걸어서 또는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연을 알려주었지만 지금은 수만리 밖 미국에서도 전화 한 통이면 사연을 전해온다. 귀신같이 변해가는 세월이다. 아무리 어떤 세월이라고 해도 지금 나 전영실이는 엄마의 발을 처치하고 있다. 이것이 우선이다. 이것이 오늘의 첫째 가는 일상이다. 처치를 다 마치고 나서 시간급 보모를 모셔오고 수필 문학 좌담회로 가야 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머리도 단정히 가꿔야 했다.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에 안전모자를 써서 머리 형태가 자꾸 헝클어진다. 모자를 안 쓰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깃발처럼 너펄댄다. 오늘은 몸을 잘 가꾸고 택시 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나서니 전동차는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먼 곳으로는 못 갑니다. 전기가 부족합니다. 심리 안팎까지는 뛸 수 있습니다. 빨리 가자. 가꾼 머리 모양을 싹 잊어버리고 안전모를 꾹 눌렀었다. 부르릉 부르릉 전동차는 마당을 나서서 골목을 빠져 차량이 붐비는 큰 길에 들어섰다.

0: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거리는 마음이 멀고 가까움이기보다는 내가 숨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1: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가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항상 똑같은 거리는 아닙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부딪히지 않기 위한 안전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0: 너무 가까움으로 인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부딪히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1: 네, 관계의 적당한 거리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물 수제비 뜬다.

0: 참기름과 들기름을 잘못 두면 발암 물질을 먹는 셈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들기름 섭씨 4도 이하 냉장 보관이 적합합니다. 여러모로 건강에 이로운 식물성 기름이지만 잘못 보관하면 산패가 진행됩니다. 산패된 들기름과 참기름은 쫀내가 날 뿐더러 섭취하면 복통과 구토 등 위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 세포를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발암 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산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들기름과 참기름은 비슷한 용도로 쓰이지만 성분이 다른 만큼 보관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산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지요. 섭씨 4도 이하 저온에서 밀폐 보관해야 맛과 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냉장고 입구나 문 쪽은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 온도 변화가 큽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참기름, 햇빛 들지 않는 서늘한 상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참기름은 리그난 성분이 산패를 방지하므로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기름은 저온에 보관하면 오히려 특유의 향과 맛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적은 서늘한 상온에 두면 됩니다. 상온에 보관하더라도 몇 개월간 섭취가 가능합니다. 실제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참기름 110ml를 섭씨 25도의 어두운 곳에 두고 관찰했더니 9개월 차부터 과산화 물가 수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산화 물가란 기름이 산화할 때 생기는 과산화물의 함량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산패가 많이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0: 체중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것도 건강에 부담이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마른 상태 역시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저체중이 더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져 각종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저체중은 단순히 몸무게가 적은 상태가 아니라 근육은 감소하고 지방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태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건강하게 체중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들을 알아봅니다.
1: 첫 번째는 생선과 콩으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저체중 노인은 근육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기름진 육류보다 생선, 콩류, 달걀처럼 비교적 소화 부담이 덜한 식품이 적합합니다. 식사 때 생선을 곁들이거나 두부 반찬을 챙기는 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 볶은 콩이나 치즈를 적당량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지방 관리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장 건강을 돕고 지방 대사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조류, 버섯, 녹색, 주황색 채소 등을 매일 다양하게 먹는 습관이 좋습니다.
0: 두 번째로 식욕 부진 때에는 조리법을 바꿔야 합니다. 식욕 저하 때문에 체중이 감소했다면 음식의 조리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색감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거나 향과 식감을 달리하면 식사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문제를 고려하면 음식을 일부러 짜거나 달게 만드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영양 결핍도 식욕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피로감과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아연 부족 역시 미각 변화와 식사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견과류나 씨앗류에 많고, 아연은 달걀 노른자, 육류, 해산물 등에 들어 있습니다. 흡연 중이라면 금연이 필요합니다. 니코틴이 식욕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소비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마지막으로는 운동해야 건강하게 체중이 늘어납니다. 운동하면 살이 더 빠질까 걱정해 활동을 피하는 경우가 있지만 체중 증가를 위해서도 근력 운동은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야 건강한 체중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이 익숙하지 않다면 벽을 이용한 팔굽혀 펴기나 가벼운 아령 또는 물병을 활용한 동작처럼 부담이 적은 운동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유지에 관여하므로 햇볕을 쬐며 가볍게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체력이 약하고 골밀도가 낮은 고령층이라면 등산처럼 낙상 위험이 큰 고강도 운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경사진 길에서 넘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0: 오이를 잘못 먹으면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알아봅니다. 첫 번째, 껍질째 생으로 먹기. 오이 껍질의 농약 잔류 가능성과 섬유질로 소화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필요하면 껍질을 벗기거나 잘 씻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두 번째, 절임이나 초절임. 소금의 절임엔 나트륨 섭취가 급증할 수 있고, 식초 초절임은 위점막 자극과 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염분을 줄이고 과다 섭취를 피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0: 세 번째, 조리 없이 과다 섭취. 오이는 수분 섬유질이 많아 과다 섭취 시 더부룩함,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어 양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번째, 보관. 냉장 보관 시 습기나 온도 때문에 오이가 무르거나 곰팡이가 생기고 썩은 오이에서 세균 번식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실온 보관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0: 계속해서 오이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들을 알아봅니다. 오이와 무. 오이에 아스코르비나제가 있는데 무의 비타민 C를 산화 분해시킬 수 있어 생으로 함께 먹는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1: 오이와 달걀. 오이의 수분 섬유질이 단백질 소화 효소 작용을 방해해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 오이와 식초. 위가 약한 분은 오이의 냉성 성질과 식초의 산성 성분이 결합해 위점막 자극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1: 끝으로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변비가 자주 생깁니다. 가장 흔하면서 명확한 신호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배변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채소 섭취가 줄면 식이섬유도 함께 줄어들어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거나 가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된다면 채소 부족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0: 두 번째, 식사 후 금방 배가 고픕니다. 밥을 먹은 지 한두 시간밖에 안 됐는데 또 배가 고픈 느낌이 생깁니다. 채소의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혈당이 빨리 오르고 빨리 떨어지면서 금방 허기가 느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과식과 체중 증가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1: 세 번째, 피로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쉬어도 피곤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영양 불균형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채소에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C 등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몸이 무기력해집니다. 카페인으로 버티는 게 일상이라면 채소 부족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0: 네 번째, 피부 트러블이 잦아집니다. 얼굴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자주 올라오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도 채소 부족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 A와 C, 항산화 성분은 피부 세포 재생과 콜라겐 합성에 직접 관여를 하는데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부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트러블이 쉽게 생깁니다. 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다면 식단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다섯 번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거나 한번 아프면 회복이 오래 걸린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아연 같은 영양소는 면역세포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0: 여섯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한 느낌이 듭니다. 업무 중 집중이 안 되고 머릿속이 멍한 느낌. 이것도 채소 부족과 연관이 있습니다. 뇌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엽산 같은 영양소를 꾸준히 공급받아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영양소들 대부분이 채소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는 잇몸 출혈이나 입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구내염이 자주 생긴다면 비타민C 부족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잇몸과 점막의 콜라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거의 안 먹는 식단이 길어지면 잇몸 건강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변 팔경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처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